0: 오니코 마카 발와니 그먼 고보랑코 크나 템보 볼 와랑니 브레타니 바베 트라카니 가마니코 아로 아랑니 가마니코 크나에 날조크파 비아포나 카테동보 낙니 녹치사모 오데 치니 당도와니 바달바 아니코 니에 숨사케 동보 녹니 보스추랑나 바테 안탕니 정기코 날조갓나 그타트 켈보 가리 살무뜨고 오데 아루 롱그파 비압코 숨사케 니챙에 살보 아루 치삼코 라마다크파 비압랑오데 소록 브레타 동아마 동자 니챙보 아루 롱그파 비압보니 카트나 만자와 네네코데 안탕니 정기코 조카트나 망망망 라크파 롱테니 무튼노 바볼 망라크파니 무튼노 동보 아아루 롱아니 자마노 닥나낭그파 감랑 아아루 롱그파 비아포니 날조케 동보 마이나 아아랑 락플나 그타 소모이코 낭겐 무카와마 와타이자와 TV 바 라디오 콕 나툼보 만데 조코 몽아 동아마 동자 산디에니보 아아루 롱답그파 녹 능아오 만데 조코 몽아 동오데 스카탕 나빵나베 날조갓그파 돌나 타락케 위앗보 송어 놓고 오보스타 옹아 농아마 동자 코보라보 농아 옹어데 닥차가니코 온보 녹랑 박마랑 메나 메동어데 만데랑코 납나웃나베 아로 우아랑코 다락게 다리랍보 조코 몽급바 만데랑코 스카탕 데톰나베 바칠나베 마이너스 음삭기자 데톰모데 조코 몽급바 만데나 남자밭겐 우아망나 날조급바 돌니 닥차가니코 암보 Landslide ba aaruani gmin wigpa manderango sandi e antangtang ni naljokani na dakchakani ko rabo.
1: Yakna tanirang baksa talni prungnam tura program na donso gmin somoy ba yanon botna ha. Knal prungo apsan somoyo apsan programo grungtai kujana kengkeng sakantinan salam.

0: 통모타 네 늑만 하니 금은사 방아 송진 마랑오 송동바랑 졸 만논 촘급바 아로니토급바 비아프랑오나 기습탕탕코 카스납 차이나 아로블라카 차이나 네 리옹 카테 산디아 안칭 마이나 포토카 아 마이바 쿠시니 살코 소모이코 안 싱급바 비압코 니토급바 와니코 기스크라 캄나 네 우코 구알자나 네 옹자마 마이나 마이바 니토급바 비망 니토급바 소모이 니토급바 박 니토급바 느까니 아로 니토급바 캄베왈 니토급바 찬치아니 방나졸라 카차니 와 아로 시급바 느까니 시급바 베왈 아로 캄 기스크나 사크나니 아로 동토기자니 코사라 바스카 안다케 독바달레 찬치 로로앙온 존 키츠니 칸드급바 장기 탕아니오 이아 남베급바 아로 니토베급바 찬치나 온낭금은 카타 비총 남멘 수우와 아로 남멘 옹총모타 은네 사키오나 냉자
1: Nasiba ma vaila suna chibi sangmani segment a thing of beauty joy forever bani tokpa khatsak pa bimara pangnan kusiyong ani wa yagana ni khok nana matna hada ojol jol na simang na Christabel sangmani aru freseda bubuti gitrangko kamatang skainga la wanchung skang ba Christabel sangmani gitrangko knang na gitrangara ayo go se ayo na me plep nuwachim na chingode hada wanchung gitrangko knang na

차단벨락니 프로그램을 떠났지만 본캄의 윈다마락니 깃곡 낭남하나하 루 차단벨락니 프로그램고 왔다니 소매랑바 야논 보나하 소매다왈니 스니바지용아하 야 나카슈아니 투라 힌디 플레임니 깃랑고 가마타니 소매요 떠났지만나 등탕탕 플레임랑니 깃랑고 가마탄겐 스캉급한 에시망 다방 플레임니 깃곡 낭남하겐 깃옹아 테레마스 마스도넨 아루얀 라핫 파테 알리카나 니르 급아 깃옹아